0: 빵짱 예비쇼!
1: 때도술 가구, 살인사파, 연재, 스쿨, 스플라이, 스파카, 온전, 가밋, 스마라이!
0: 빵짱 예비쇼!
1: 무덤, 필리언, 임포르테, 류팔, 끙방은 버거이, 썩컬러워커!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맞죠?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같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이미
1: 쫄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조이 마이 칸세 가다 조이
3: 에이 토토 미 아리긴 차가 나무 기디상 우뚝우뚝
2: 마이 빵 칸세 무 조이 마이 우뚝 아가 혼자 엑스 월라 긴 긴바야안 야호 긴바일로 야호 사마슬라우 아이 파사콘 Te, dindang utok niya?
4: Easy as 1, 2, 3. More music all night.
5: Para lamang ABC.
4: Music so right.
5: More Sagabi.
4: Just the way it should be. More Sagabi.